0: 그든 네가 어디 있든 누구 있든 언제나 내 맘 너에게 있어 So baby please don't feel like a burden
1: 원하지 마셔 원하지 to call 볼로볼로니 낫듯이 맡아게도 That's the one chance Mr. Yellow 그는 hard love 君 어디요 아시다 에른 어떨까 낯에마다 忘れないんだ 最後に教えてくれた 戻らない幸せがあること